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목요일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목요일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변주당이부석이며시당이서기시범구당삽연회서기인림서림이시범구당삽연회회의를소집사회했습니다전민공동건설전민공유전국무명도시건설전문안입니다오늘은珲春거리모퉁이의작은광장이시민들의작은행복을가득채운다는내용을방송해드리겠습니다아래상시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8월12일주당이부석이며시당이서기시범구당삽연회서기인림서림이시범구당삽연회회의를소집사회했습니다회의에서는습금형정서기가상해고찰시한중려연설정신7월30일중공중앙정치국회의정신을전달학습하고중공길림珲春해양경제발전시범구사업위원회의사결책규칙수정초안길림珲春해양경제발전시범구재정자금심사비준관리방법을심의했습니다회의에서는또화학공업단지기초시설순달거리안원거리등8갈래시정도로자금동업증기수송도관선해글레스상호무역개수입집산중심확건등관련사항에대한회보를청취하고제도건설자금감독관리대상공략위험예방통제등사업을연구보지했습니다아래상시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습금형정서기가상해고찰시한중요연설정신을깊이학습하고터득하며시범구의발전실제입각해산업요소의부티목을튼튼히구축하고경영환경을최적화하며기업의주체역할을발휘해정부기업공동건설공동치리발전공유의구도를구축해야합니다중공중앙정치국회의포치와전면적으로대조하면서유효투자를확대하고공업무역의일체화발전을견지하며특색산업을장대시키고각종위험최저선을확고히지켜연말전각항지표가안정속에서발전하도록확보해야합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의사결책규칙을엄격히시달하고삼중일대결책절차를규범화하며과학민주의법결책수준을향상시켜야합니다재정자금심사비준관리를규범화하고재정자금의안전방어선을지켜야합니다역량을집중해기초시설과중점산업대상을공략하고문제향도로대상추진의경색점과난점을해결해야합니다시장주체에대한봉사를주동적으로사전에제공하고대상계획부지선정설계심사각항사업을효율적으로시달해야합니다종로호시무역구의운영관리를규범화하고협력협의국유자산관리통제장기효과기제를보완해통상구무역의질적향상과증효를추동해야합니다회의에서는또기타사항을연구했습니다도시공공공간은시민생활의중요한단체입니다현재珲春시곳곳의작은광장들은거리의아름다운풍경으로자리잡고있습니다이는공공휴식자원을풍부하게쓸뿐만아니라일상생활에가까운편리함으로시민들이손쉽게누릴수있는작은행복을든든하게받쳐주고있습니다오전8시珲春세기광장에는경쾌한음악이연이울려퍼졌습니다63세랑아주머니는친구들과함께절주에맞춰춤을추고있었습니다가벼운춤사위와환한미소는이른아침에아름다운풍경선을더해줬습니다한편珲春붕봄광장에서는몇몇노인들이부채를흔들며휴식의자에둘러앉아카드놀이를하면서일상이야기를나누고있습니다멀지않은곳에서는많은시민들이나무그늘아래에서도의를시키며모처럼시원하고여유로운시간을즐기고있습니다통계에따르면2026년상반기珲春시에서는녹지 1.3 헥타르를새롭게조성하고나무4933그루를심었습니다珲春령원공원珲春시민체육장화해를개조했고소형공원두곳소규모녹지두곳및녹도 2.3km 를새롭게조성했습니다이러한수치들은점차창문을열면녹지가보이고집을나서면공원으로들어가는현실의모습으로전환되고있는바작은행복이珲春대지곳곳에서불이내리고싹트고있습니다8월11일珲春시불연회에서는종화가도대당사회구역에서여성가정봉사이웃장터활동을개최했습니다활동은여성가정봉사육성프로젝트의착지효과를착실하게추진하고일터겸인봉사를군중들의집문앞에보내 여성 가정 봉사의 질을 제고하고 규모를 확대하는 데 조력하고 도시 향촌 여성 취업 창업의 경로를 넓혔습니다. 활동 현장 분위기는 열렬했고 15개 가정 봉사 기업이 장터에 모였습니다. 현장에는 정책 선전 강연구역, 여성 좋은 물건 전시구역, 견리 수공업 전시구역 등을 설치한 동시에 무료 의무 진찰, 의무 리발 봉사를 전개했습니다. 적지 않은 주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가정 봉사 일터 정보를 자문하고 수공업 제품을 골랐습니다. 사업일꾼들은 현장에서 여성 가정 봉사 지원 정책을 해독하고 구직 의향인은 여성들의 의문점을 해결해 줬습니다. 이어 여성 가정 봉사 공익 과당이 시작되는데 정리 수납 실용 기능을 중심으로 수업을 전개되고 령활 취업 여성들에게 가정 봉사 지식을 보급하고 직업 기능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활동에 참가한 가정봉사기업에서는 좌담 교류를 진행해 업종 발전, 인재 육성, 봉사 규범 등 내용에 대해 교류 토론했으며 훈촌 가정봉사업종의 고품질 발전 경로를 함께 모색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훈촌시 여성가정봉사 육성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급과 수요의 장터 접목, 기능공익 수업, 기업과당 연구 토론을 결합해 기업, 사회구역, 여성 3자 소통의 교량을 구축해주고 가정봉사기업을 위해 홍보 플랫폼을 구축해줬을 뿐만 아니라 여성 군중들이 근거리에서 취업하고 안정적인 증수 경로를 개척하도록 함으로써 현지 가정봉사업종의 질 제고와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동했습니다. 변경도시 훈촌은 우월한 생태기후, 독특한 변경지역과 다원화 문화관광 자원에 립각해 여름방학 소비의 황금 창구기를 다잡고 여름철 열기를 경제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여름철 더위를 식히기 위한 필수 소비 수요가 부단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도시 전역 상업역 시장의 지속적인 열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의 냉방, 자외선 차단, 신선도 유지 등 여름철 생활 수요에 초점을 맞춰 훈촌의 여러 대형 슈퍼마켓, 가정 매장에서는 시장과 정밀하게 접목해 상품 비축을 풍부히 하고 상품 구조를 최적화했습니다. 대형 슈퍼마켓에는 상품이 풍성하게 진열됐고 재고도 충분합니다. 아이스크림, 냉장 음료, 자외선 차단제, 자택 비서 등 품종의 공급이 충족해 군중들의 여름날 일상생활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만족시키고 민생 상업 무역의 소비 활력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청년 종업원들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고 건강하고 문명하며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훈주시 청공회에서는 제6회 좋은 인원을 맺고 변경에서 사랑을 키워 청년 종업원 진목운동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훈촌시 청공회에서 주최하고 권하출입경 변방검사소, 훈촌시 민정국 혼인등기처에서 주관하는 이번 활동은 8월 19일 훈촌 와스터구 활락섬에서 전개합니다. 전시만 35세 이하의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기관, 기업, 사업단위 종업원, 주둔부대 장병 및 수변 민경을 포함하고 변강 청년들의 사업과 생활 수요에 초점을 맞춰 변경 일선을 굳게 지키고 있는 청년 인재들에게 교류의 누대를 구축해주게 됩니다. 이번 진목운동회는 전통적인 교류 모식을 타파하고 운동을 위한 교류와 재미있는 소통을 핵심으로 무작위팀 구성, 자아소개, 팀장 선출 등 환자를 전개해 청년들이 서로 빠르게 익숙해지고 서로의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놀이공원 시설 체험 및 담력 시험 유희, 관람차 랑만 고백 등 특색 있는 교류 항목을 설치해 운동의 재미와 랑만 분위기를 고루 돌보고 변경 청년들의 앙양되고 진취적인 정신 면모를 전시하면서 청년들이 향토에 뿌리 내리고 안심하고 변경을 지킬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변경 도시의 청춘의 발전 역량을 결집하게 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모조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모조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변주당이부석이며시당이석이시범구당삽위원회석인림소림이시범구당삽위원회회의를소집사회했습니다전민공동건설전민공유전국무명도시건설전문안입니다오늘은珲春거리모퉁이의작은광장이시민들의작은행복을가득채운다는내용을방송해드리겠습니다아래상시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8월12일주당이부석이며시당이석이시범구당삽위원회석인림소림이시범구당삽위원회회의를소집사회했습니다회의에서는습금형정석이가상해고찰시한중요연설정신7월30일중공중앙정치국회의정신을전달학습하고중공길림珲春해양경제발전시범구사업위원회의사결책규칙수정초안길림珲春해양경제발전시범구재정자금심사비준관리방법을심의했습니다회의에서는또화학공업단지기초시설순달거리안원거리등8갈래시정도로자금동업증기수송도관선해글레스상호무역개수입집산중심화권등관련사항에대한회보를청취하고제도건설자금감독관리대상공략위험예방통제등사업을연구보지했습니다아래상시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습금형정석이가상해고찰시한중요연설정신을깊이학습하고터득하며시범구의발전실제를입각해산업요소의부티목을튼튼히구축하고경영환경을최적화하며기업의주체역할을발휘해정부기업공동건설공동치리발전공유의구도를구축해야합니다중공중앙정치국회의포치와전면적으로대조하면서유효투자를확대하고공무무역의일체화발전을견제하며특색산업을장대시키고각종위험최저선을확고히지켜연말전각항지표가안정속에서발전하도록확보해야합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의사결책규칙을엄격히시달하고삼중일대결책절차를규범화하며과학민주의법결책수준을향상시켜야합니다재정자금심사비준관리를규범화하고재정자금의안전방어선을지켜야합니다역량을집중해기초시설과중점산업대상을공략하고문제향도로대상추진의경색점과난점을해결해야합니다시장주체에대한봉사를주동적으로사전에제공하고대상계획부지선정설계심사각항사업을효율적으로시달해야합니다중로호시무역구의운영관리를규범화하고협력협의국유자산관리통제장기효과기제를보완해통상구무역의질적향상과증효를추동해야합니다회의에서는또기타사항을연구했습니다도시공공공간은시민생활의중요한단체입니다현재珲春시곳곳의작은광장들은거리의아름다운풍경으로자리잡고있습니다이는공공휴식자원을풍부하게했을뿐만아니라일상생활에가까운편리함으로시민들이손쉽게누릴수있는작은행복을든든하게받쳐주고있습니다오전8시珲春세기광장에는경쾌한음악이연이어울려퍼졌습니다63세랑아주머니는친구들과함께절주에맞춰춤을추고있었습니다가벼운춤사위와환한미소는이른아침에아름다운풍경선을더해줬습니다한편珲春붕봄광장에서는몇몇노인들이부채를흔들며휴식의자에둘러앉아카드놀이를하면서일상이야기를나누고있습니다멀지않은곳에서는많은시민들이나무그늘아래에서도의를식히며모처럼시원하고여유로운시간을즐기고있습니다통계에따르면2026년상반기珲春시에서는녹지 1.3 헥타르를새롭게조성하고나무4933그루를심었습니다珲春령원공원珲春시민체육장화해를개조했고소형공원두곳소규모녹지두곳및녹도 2.3km 를새롭게조성했습니다이러한수치들은점차창문을열면녹지가보이고집을나서면공원으로들어가는현실의모습으로전환되고있는바작은행복이珲春대지곳곳에서불이내리고싹트고있습니다8월11일珲春시부련에서는종화가도대당사회구역에서여성가정봉사이웃장터활동을개최했습니다활동은여성가정봉사육성프로젝트의착지효과를착실하게추진하고일터변민봉사를군중들의집문앞에보내 여성가정봉사의지를 제고하고 규모를 확대하는 데 조력하고 도시 향촌 여성 취업 창업의 경로를 넓혔습니다. 활동 현장 분위기는 열렬했고 15개 가정봉사기업이 장터에 모였습니다. 현장에는 정책 선전 강연구역, 여성 좋은 물건 전시구역, 견리 수공업 전시구역 등을 설치한 동시에 무료 의무 진찰, 의무 리발 봉사를 전개했습니다. 적지 않은 주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가정봉사 일터 정보를 자문하고 수공업 제품을 골랐습니다. 사업일꾼들은 현장에서 여성 가정봉사 지원 정책을 해독하고 구직 의향인은 여성들의 의문점을 해결해 줬습니다. 이어 여성 가정봉사 공익 과당이 시작되는데 정리 수납 실용 기능을 중심으로 수업을 전개했고 령활 취업 여성들에게 가정봉사 지식을 보급하고 직업 기능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활동에 참가한 가정봉사 기업에서는 좌담 교류를 진행해 업종 발전, 인재 육성, 봉사 규범 등 내용에 대해 교류 토론했으며 훈촌 가정봉사 업종의 고품질 발전 경로를 함께 모색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훈촌시 여성가정봉사 육성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급과 수요의 장터 접목, 기능공익 수업, 기업과당 연구 토론을 결합해 기업 사회구역 여성 3자 소통의 교량을 구축해주고 가정봉사 기업을 위해 홍보 플랫폼을 구축해줬을 뿐만 아니라 여성 군중들이 근거리에서 취업하고 안정적인 증수 경로를 계속하도록 함으로써 현지 가정봉사 업종의 질 제고와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동했습니다. 변경도시 훈촌은 우월한 생태기후, 독특한 변경지역과 다원화 문화관광 자원에 입각해 여름방학 소비의 황금 창구기를 다잡고 여름철 열기를 경제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여름철 더위를 식히기 위한 필수 소비 수요가 부단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도시 전역 상업역 시장의 지속적인 열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의 냉방, 자외선 차단, 신선도 유지 등 여름철 생활 수요에 초점을 맞춰 훈촌의 여러 대형 슈퍼마켓, 가정 매장에서는 시장과 정밀하게 접목해 상품 비축을 풍부히 하고 상품 구조를 최적화했습니다. 대형 슈퍼마켓에는 상품이 풍성하게 진열됐고 재고도 충분합니다. 아이스크림, 냉장 음료, 자외선 차단제, 자택 비서 등 품종의 공급이 충족해 군중들의 여름날 일상생활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만족시키고 민생 상업무역의 소비 활력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청년 종업원들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고 건강하고 문명하며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훈주시 청공회에서는 제6회 좋은 인원을 맺고 변경에서 사랑을 키워 청년 종업원 진목운동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훈촌시 청공회에서 주최하고 고나출입경 변방검사소, 훈촌시 민정국 혼인등기처에서 주관하는 이번 활동은 8월 19일 훈촌 와스터구 활락섬에서 전개합니다. 전시만 35세 이하의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기관기업, 사업단위 종업원, 주둔부대 장병 및 수변 민경을 포함하고 변강 청년들의 사업과 생활 수요에 초점을 맞춰 변경 일선을 굳게

지키고 있는 정연 인재들에게 교류의 누대를 구축해 주게 됩니다. 이번 친목 운동회는 전통적인 교류 모식을 타파하고 운동을 위한 교류와 재미있는 소통을 핵심으로 무작위팀 구성, 자아소개, 팀장 선출 등 환절을 전개해 성인들이 서로 빠르게 익숙해지고 서로의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놀이공원 시설 체험 및 담력 시험 유희, 관람차 낭만 고백 등 특색 있는 교류 항목을 설치해 운동의 재미와 낭만 분위기를 고루 돌보고 변경 청년들의 앙양되고 진취적인 정신 면모를 전시하면서 청년들이 향토에 뿌리 내리고 안심하고 변경을 지킬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변경 도시의 청춘의 발전 역량을 결집하게 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전주경시교육회의가소집됐습니다珲春시하남가도에서당건설로기층치리의질적향상과증효를인술하는것을장력점으로저녁에서이웃홍사부자본봉사브랜드건설을추진하고있습니다2026길림은행연변주현시축구리그에서珲春팀이원전경기에서왕청팀과격돌했는데최종양팀은1대1로비겼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8월12일전주경시교양회의가연길에서소집됐습니다성당이상무위원이며조당이석인호가복이회의를사회하고연설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전주각급지도간부들은습근평당건설사상과정확한지적권을수립하고실천할때관한습근평청소계중요론수를깊이있게학습관찰하고전형적사례를심각한교훈으로삼아관객심리를견결히버리고마비사상을타파해야합니다직관적으로볼수있는사례경시를영혼을건드리는사상각성으로전환시키고지적관을잘교정하며당성수양을연마하고규를최저선을엄수하며청렴한본색을영원히유지하고자각적으로인민을위해지적을내고실제적으로지적을내어연변의도약과추월을다그쳐추동하는데튼튼한작품보증을제공해야합니다회의에서회의참가자들은경시교양전문영상을함께관람했습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18차당대회이래습근평총서기는정확한지적관을수립하고실천하는것을둘러싸고일련의종여론수를통해지적은누구를위해세우고어떤지적을세우며무엇에의해지적을세우는가등종대이론과실천문제를깊이천명해당원간부의립신처세와사업창업의사상지침과행동준칙을제공했습니다전주각급지도간부들은정확한지적권을수립하고실천할때관한습근평총석의중요론수를깊이터득하고인민을위해당을세우고인민을위해복지를마련하며과학적으로결책하고실속있게일해야한다는정적요구에비추어전형적사례에서심각한교훈을섭취하고정확한지적관을수립실천하는사상자각정치자각행동자각을가열층강화함으로써진정으로정확한지적관으로연변의고품질발전을인도하고추동해야합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초심이바르지못하고당성이불순한문제를힘써시정하고당에충성하고신념이확고한사상토대를가열층확고히구축해야합니다당에대한충성심을확고히수립해야합니다시종자신의제일신분은공산당원이며제일직책은당을위해일하는것임을명기하고자각적으로개인의추구를당의초심과사명에융합시키며자신의가치실현을전조발전대국에융합시켜야합니다평생의진심어린투입평생의집요한고수로당을위해근심을덜어주고직책을다하며책임을짊어지고헌신해당이믿을수있고의지할수있으며안심할수있는지도간부가되기위해노력해야합니다당성수양을강화해야합니다습근평새시대전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에내포된정치품격가치추구와작품수양을깊이터득하고당성연마를위한자양분을끊임없이섭취하며지적좌표를교정하고직무수행준칙을명확히하여사상의먼지를가열층씻어내고사상적경지를높이며도덕적수양을연마해야합니다관덕과인품을함양해야합니다탐욕의해로움을많이생각하고사심과잡념을항상극복하며작은일에서자기수양을강화하고사소한부분에서사상경지를향상시키며시종덕을품고자송하며결백

나라를 지키고 정념을 수호하며 절대 도덕적 방어선을 넘지 않고 규율 경계선을 건드리지 않으며 법률 최저선을 다치지 말아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중을 이탈하고 대중의 이익을 해치는 문제를 힘써 시정하고 대중을 염두에 두고 대중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는 공복정서를 가열차게 두텁게 해야 합니다. 마음과 힘을 모아 경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고품질 발전이라는 이새 시대의 확고한 도리를 깊이 터득하고 당면 경제 형세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며 경제 운영 과정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와 동향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정신을 집중해 대상 건설을 잘 토로시며 백방으로 공업 기업 면을 안정시키고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소비 잠재력을 발굴하며 대외 무역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전력을 다해 3, 4분기의 난관을 돌파하고 하반기의 전력 투구에 한해 목표와 임무를 견결히 완수해야 합니다. 민생 실사를 착실하게 잘 추진해야 합니다. 사물에 투자하는 것과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을 긴밀히 결합해 연대 내 아름다운 생활 10대 공정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교육, 의료, 양로, 위탁, 양육 등 분야의 공공 투입을 힘써 확대하며 양로, 육아, 건강, 의료, 문화, 관광 등 민생 산업의 자원 향상과 승격을 촉진하고 열 공급과 난방, 물업 관리, 환경 정비, 식품, 약품 안전 등 열점과 난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여러 민족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과 만족감을 끊임없이 증진시켜야 합니다. 역량을 집중해 전문 정돈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신소 문제 집중 해소 전문 행동, 민생 분야 신소 문제 집중 치리를 깊이 있게 추진하고 각종 자원을 집중해 난해하고 복잡한 사건과 중점이 뚜렷한 사건이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원천적으로 해소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고표준 농경지 건설,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 관리, 의료 보험 기금 관리, 양로 봉사 등 중점 분야를 긴밀히 둘러싸고 집중적으로 난관을 돌파하고 대중의 이익을 갈아먹는 대중 신변의 부패 문제에 대해 애누리 없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며 대중의 이익을 향해 뻗치는 검은 손을 단호히 끊어내 바른 기풍이 곁에 있고 공평과 정의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대중들이 확실하게 느끼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맹목적인 결책, 규정 위반 결책 문제를 적극 시정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권력을 사용하고 법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능력 수준을 가열차게 높여야 합니다. 민주를 발행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지도부의 의사결책 규칙을 엄격히 집행하고 무릇 중대 사항 결재, 중요 간부 임면, 중대 대상 배치와 거액 자금 사용은 반드시 집단 토론을 거쳐 결정을 내려야 하며 개인 독단, 临시 동의를 하거나 의사 교체, 결책 절차를 임의로 간소화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의지가 조직부에 군림하는 것을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현지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원 우세, 지역적 특징,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에 입각해 발전 주공 방향을 분명히 하고 선택적으로 새 산업, 새 업태, 신동력 에너지의 발전을 추동하며 동질화 경쟁을 피하고 특색으로 승부하는 차별화된 발전 경로를 개척해야 합니다. 청렴하게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매사에 공정한 입장을 확고히 하고 공정하게 고려하고 재반 규정과 조직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직권을 이용해 이익을 교환하거나 수송해서는 절대 안 되며 공권력이 개인이나 소집단의 이익 도모 도구로 절대 전락하지 않도록 하고 그 어떤 이익 집단, 권력 집단, 특권 계층의 조종자와 보호산으로 돼서는 절대 안 되며 시종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자신을 엄격히 단속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소극적이고 태만하며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드러눕는 문제를 힘써 시정하고 실제적으로 틀어지고 난관을 돌파하는 행동 자각을 가열차게 강화해야 합니다. 사표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당좌의 결책 포치를 관찰하든 성당의 사업 요구를 시달하든 대상을 계획해 발전을 촉진하든
민생의 혜택을 주고 안정을 보장하든 모두 하면 최고로 하고 다투면 선두를 다투자는 추구를 가지고 더욱 많은 사업이 전성해서 인류를 다투고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난관 돌파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모든 방법을 강구해 중대 산업 대상이 적고 실물 경제가 약하며 투자 유치 성과가 높지 못하고 문화 관광의 새로운 시나리오와 새로운 업태 공급이 부족한 등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유휴 토지, 마무리 짓지 못한 분양 주택, 빈 공장 건물 등 보유 자산을 활성화시켜 문제 해결의 실제 성과로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일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일을 사업으로 추구하고 공적인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며 정해진 일을 즉각 행동에 옮기고 배치된 사업을 서둘러 처리하며 장기적인 임무를 조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정해진 목표와 임무를 실제적인 발전 성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조당리 상무위원, 조인대 상무위원회와 조정부, 조정협의 지도부 성문, 조법원 원장, 조검찰은 검찰장, 연변에 있는 기타 주급 지도자, 조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조당리, 조인대 상무위원회, 조정부, 조정협의 부비서장, 조직속 각 부문 주요 책임자와 분관 책임자, 연변 주재 조항 성직속 단위와 일부 기업, 사업 단위의 주요 책임자, 일부 주 소속 대학교, 국유기업 분관 책임자, 각 현시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 등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하남가도에서는 당 건설로 기층 7의 질 제고와 증효를 인솔한 것을 장력점으로 전역에서 이웃 홍사부 자원봉사 브랜드 건설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각 사회구역에서는 주민들의 수요를 단단히 둘러싸고 정밀하게 힘을 발휘하면서 대오 구성, 봉사 공급, 기재 보장의 전사슬 건설을 통일적으로 추진해 편민 봉사가 집중 주둔 판공실에서 방문 친절 판공실로 확장되도록 추동함으로써 자원 봉사 홍이 거리 골목과 아파트 사이를 오가며 진정으로 편민 봉사가 기층 일선에 착지돼 꽃을 피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광천 사회구역에서 취재 시 애심 리발로우점 앞에서 자원 봉사자들이 내심하게 주민들의 머리를 다듬어 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료 수선 구역에서는 바느질로 낡은 옷을 새 옷처럼 수선하고 있었고, 애심 의무 진찰 구역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주민들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는 한편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전개된 사기 방지 선전에서는 현장에서 방비 지식을 설명하고 선전 수첩을 발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남가도에서 이웃 홍사부 고정자원봉사일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는 생동한 축소판으로서 주민들이 집 아래로 내려가면 원스톱 편민봉사를 향수할 수 있습니다. 연남사회구역에서는 이웃 홍사부 자원봉사 대오를 조직해 노후 주택단지의 단원 음성 감지 등에 대한 점검 보수를 피복하고 고장난 전구를 교체하며 고장난 스위치를 수리해 복도 조명 안전 우환을 제때에 제거했습니다. 이는 연남사회구역에서 최근 접수한 군중들의 주문입니다. 하남가도 각 사회구역에서는 특수군체 수요에 정밀하게 초점을 맞추고 방문 예약 편민 봉사를 출범해 군중들이 주문하면 사회구역에서 배정하고 사부가 주문을 받는 폐쇄형 봉사 기재를 구축해 봉사가 더욱 온도 있고 정밀도가 있게 했습니다. 훈촌시 하남가도에서는 당원 인솔, 군중 참여, 상가 련동의 사업 사로를 견지하면서 다방면으로 기술 자원을 발굴하고 통합해 이웃 홍사부의 봉사 기반을 다졌습니다. 격자원의 상시와 방문에 의탁해 민간의 능력자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등급별로 자원봉사 능력자 명단을 건립했으며 각 사회구역의 이웃 홍사부 역량을 통합 배치해 기술 자원의 전역 련동을 실현했습니다. 서구역 광장의 상주 거점에서부터 고령 노인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이웃 홍사부는 주민들의 급하고 어려우며 근심하고 바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봉사를 고정된 장소에서 군중 곁으로 확장하면서 하나하나의
민생의 작은 일로 이웃간의 따뜻한 정을 집결시켰습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8월 12일 오후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리그에서 훈촌팀이 원전 경기에서 왕청팀과 격돌했는데 최종 양 팀이 1대1로 비겼습니다. 경기장에서 양팀 선수들은 앙양된 투지로 전력을 다했습니다. 패스, 배합, 빠른 가로채기, 공수 전환이 잇따라 펼쳐졌고 선수들은 숙련된 기술과 완강한 의지로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한 차례 한 차례 펼쳐지는 멋진 대결이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며 연변 축구 건아들의 용감히 앞을 다투는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훈촌 홍성류 응원단이 특별히 원정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응원단은 일치하게 함성을 지르면서 힘내라고 응원했는데 우렁차고 힘찬 응원 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져 훈촌팀의 든든한 뒷심이 됐습니다. 경기 일정에 따르면 8월 16일 훈촌팀은 홈장에서 활용팀과 맞붙게 됩니다. 다음, 8월 12일 2026년 제2회 전민 건신대회 결혈 활동 및 훈촌시 도시 향진 문구 교류 대회가 개막됐습니다. 전시 12개 참가 대호가 한 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고 교류했습니다. 연변체육발전기금회 지도, 훈촌시 문화방송 및 관광국의 주최, 훈촌시 로인체육협회, 훈촌시 체육총회 주관, 훈촌시 문구협회 협조로 개최된 이번 활동은 도시농촌 군중들의 체육 교류와 소통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더욱 풍부히 해 전민 건신 사업이 더 깊이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경기 현장은 분위기가 뜨거웠고 참가 선수들은 포만된 정신으로 배치와 위치 선정, 공을 치는 동작, 플래시 타격 등을 통해 문구 운동의 독특한 경기 매력을 충분히 전시했습니다. 정체로운 대결에 현장 관중들은 뜨거운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7월도 다 저물고 8월에 들어섰는데요. 올 여름에는 유난히 비 소식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일수록 외출 계획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에 귀 기울여 불편 없도록 대비 잘 하시고요. 특히 여름철 기온이 높은 날씨에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소나기가 내리기 딱 알맞은 상황입니다. 갑작스레 소나기가 내릴 때에는 꼭 건물 내부로 들어가 비를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접이식 우산 하나는 항상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촌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5도. 춘화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4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4도. 양포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5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5도. 경신,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24도. 반석,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6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6도. 영안,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6도. 밀강,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4도. 방천,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24도.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전주경시교육회의가소집됐습니다珲春시하남가도에서당건설로기층치리의질적향상과증효를인술하는것을장력점으로저녁에서이웃홍사부자본봉사브랜드건설을추진하고있습니다2026길림은행연변주현시축구리그에서珲春팀이원전경기에서왕청팀과격돌했는데최종양팀은1대1로비겼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8월12일전주경시교양회의가연길에서소집됐습니다성당이상무위원이며조당이석인호가복이회의를사회하고연설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전주각급지도간부들은습근평당건설사상과정확한지적권을수립하고실천할때관한습근평청소계중요론수를깊이있게학습관찰하고전형적사례를심각한교훈으로삼아관객심리를견결히버리고마비사상을타파해야합니다직관적으로볼수있는사례경시를영혼을건드리는사상각성으로전환시키고지적관을잘교정하며당성수양을연마하고규를최저선을엄수하며청렴한본색을영원히유지하고자각적으로인민을위해지적을내고실제적으로지적을내어연변의도약과추월을다그쳐주동하는데튼튼한작품보증을제공해야합니다회의에서회의참가자들은경시교양전문영상을함께관람했습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18차당대회이래습근평총서기는정확한지적권을수립하고실천하는것을둘러싸고일련의종여론수를통해지적은누구를위해세우고어떤지적을세우며무엇에의해지적을세우는가등종대이론과실천문제를깊이천명해당원간부의립신처세와사업창업에